0: 좀 예크레웰 과로.
1: 알리샤니 위주고고고.
2: 마르메 파초.
0: 이티유뇨 오 라디오. 비욤 예크레웰 과로.
2: 마르메 파초.
0: 이티유뇨 오 라디오.